농타우 소라련 꼬라우나 딘 농타우 농샤바우 꼬라우 사이부 카강 여러가 랑번 마이부 와이 여러가 랑우이기야 나우와 히엔마부

0: 봐봐.
1: 응?
0: 양파사이 뭐 밤새.
1: 응.
0: 파자들 야 오늘 털봐.
2: 응. 파자이. 시디 인간가 아이디.
3: 응. 거기 이름담 시 파자분이다. 징파뚜렐 뿐나막 이행복이 빈번 나이더군.
0: 봐봐. 또 시다 하우리부 우세. 자수암 자위. 아두가 파자이 그암나. 시무 왕부디 사이더 엄더 우드리버.
2: 응. 봐봐. 수마이나 왕부시 용다디 마톨게 아무기 오이니.
0: 에? 수마이나 왕부 용하여가 까이노마닝싱에 에 델리다 레이바 쿠툭 미널 하이브도 야암나 왕이하이 쭘브라바바
3: 쭘미 양왕 그러자니 이티하스기 마야이션바 마탐기 콰이드기 왕

마탕가 따비라시 이랑 필름시드기 런빌 타우나마디 부스프라니 콘질다 빅토리아 알케나 세양리 블루네나 알케 비렌드진나 낙비가니 빅토리아 알케나 세링리바 루네나 알케 비렌드진나 세양비세니 그돌 담자리 타미나시

0: ꯇꯣꯉꯥꯟ ꯇꯣꯉꯥꯟꯕ ꯃꯈꯜ ꯃꯊꯦꯜꯒꯤ ꯊꯧꯔꯝ ꯀꯌꯥ ꯁꯟꯗꯣꯛꯇꯨꯅ ꯇꯥꯍꯟꯖꯔꯤꯕ ꯑꯁꯤ ꯃꯦꯒꯥ 103.5ꯗ ꯁꯟꯗꯣꯛꯆꯔꯤꯕ ꯑꯥꯀꯥꯁꯕꯥꯅꯤ ꯏꯝꯐꯥꯜꯒꯤ FM ꯁꯉꯥꯏ ꯆꯦꯅꯦꯜꯗꯒꯤꯅꯤ ꯍꯧꯖꯤꯛꯃꯨꯛ ꯇꯥꯕꯤꯔꯁꯤ ꯀꯩꯊꯦꯜꯒꯤ ꯃꯄꯥꯎ ꯉꯁꯤꯒꯤ ꯀꯩꯊꯦꯜꯒꯤ ꯃꯄꯥꯎꯒꯤ ꯊꯧꯔꯝꯗ ꯇꯥꯕꯤꯔꯁꯤ ꯍꯩꯖꯤꯒꯥꯡ ꯏꯃꯥ ꯀꯩꯊꯦꯜꯒꯤ ꯃꯄꯥꯎ ꯊꯧꯔꯝ ꯂꯥꯟꯊꯣꯛꯄꯤꯔꯤꯕꯁꯤꯡ ꯉꯥꯉꯣꯝ ꯏꯕꯦꯌꯥꯏꯃ ꯑꯃꯗꯤ ꯑꯌꯦꯛꯄꯝ ꯄ꯭ꯔꯤꯌꯣꯕꯂꯥ ꯊꯧꯔꯝ ꯄꯨꯊꯣꯛꯄ ꯊꯣꯛꯆꯣꯝ ꯔꯦꯅꯨꯕꯂꯥ
1: ꯅꯨꯄꯤꯒꯤ ꯊꯧꯔꯝ ꯇꯥꯕꯤꯔꯤꯕꯁꯤꯡꯕꯨ ꯑꯍꯥꯟꯕꯃꯛꯇꯗ ꯇꯔꯥꯝ ꯅꯣꯛꯆꯔꯤ ꯉꯁꯤ ꯑꯩꯈꯣꯏꯒ� ꯅꯨꯄꯤꯒꯤ ꯊꯧꯔꯝꯗ ꯊꯝꯖꯔꯤ ꯀꯩꯊꯦꯜꯒꯤ ꯃꯄꯥꯎ
2: ꯁꯤꯗꯤ ꯑꯩꯈꯣꯏ ꯀꯩꯊꯦꯜꯒꯤ ꯃꯄꯥꯎꯒꯤꯗꯃꯛꯇꯗꯤ ꯌꯥꯝꯅꯁꯨ ꯄꯪꯂꯥꯞ ꯂꯥꯞꯇꯕ ꯀꯥꯟꯆꯤꯄꯨꯔꯗ ꯂꯩꯕ ꯍꯩꯖꯤꯒꯥꯡ ꯀꯩꯊꯦꯜꯗ ꯍꯦꯛꯇ ꯆꯠꯂꯁꯦ
3: ꯌꯥꯏꯌꯦ ꯍꯥꯏꯗꯤ ꯑꯩꯈꯣꯏꯅ ꯅꯍꯥꯟꯒꯩ ꯇꯣꯉꯥꯟ ꯇꯣꯉꯥꯟꯕ ꯑꯔꯥꯞ ꯑꯔꯥꯞꯄ ꯆꯠꯆꯇꯔ ꯃꯌꯥꯝ ꯑꯃ ꯎꯅꯔꯦ ꯑꯗꯨꯕꯨ ꯏꯅꯛ ꯅꯛꯅ ꯂꯩꯔꯤꯕ ꯀꯩꯊꯦꯜꯁꯤꯁꯨ ꯀꯔꯤ ꯀꯔꯤ ꯃꯄꯥꯎ ꯂꯩꯕꯒꯦ ꯍꯥꯏꯗꯣ ꯑꯩꯈꯣꯏ ꯏꯆꯦ ꯅꯥꯎ ꯆꯠꯂꯒ ꯎꯅꯔꯨꯔꯁꯦꯅꯦ ꯆꯠꯂꯁꯦ ꯑꯗꯨꯗꯤ ꯏꯅꯥꯎꯕꯤꯃꯥ ꯑꯩꯈꯣꯏ ꯀꯩꯊꯦꯜꯁꯤꯁꯨ ꯌꯧꯁꯤꯜꯂꯦ ꯃꯅꯥ ꯃꯁꯤꯡ ꯌꯣꯟꯕꯤ ꯏꯃꯥ ꯃꯌꯥꯝ ꯑꯃ ꯐꯝꯃꯤ ꯃꯁꯤꯗ ꯑꯝꯇꯪ ꯋꯥꯔꯤ ꯍꯦꯛꯇ ꯁꯥꯕ ꯍꯧꯔꯨꯔꯁꯤ
2: ꯍꯣꯏ ꯍꯣꯏ ꯏꯃꯥꯒꯤ ꯃꯤꯡꯒ ꯂꯩꯐꯝꯒꯝꯇ ꯍꯥꯏꯕꯤꯌꯣ
4: ꯑꯩꯒꯤ ꯃꯤꯡꯗꯤ ꯇꯕꯥꯕꯤ ꯀꯧꯏ
2: ꯂꯩꯐꯝꯗꯨꯒ ꯍꯥꯏꯕꯤꯌꯣ
4: ꯂꯩꯐꯝ ꯊꯣꯡꯖꯨ ꯋꯥꯏꯈꯣꯡ ꯈꯣꯡꯅ
2: ꯄꯨꯡ ꯀꯌꯥꯗ ꯑꯩꯗꯤ ꯊꯣꯛꯂꯒ ꯏꯃꯥ ꯄꯨꯡ ꯀꯌꯥꯗ ꯍꯟꯖꯤꯟꯕꯤꯒꯦ ꯍꯟꯖꯤꯟꯕꯁꯦ
4: ꯑꯩꯗꯤ ꯑꯌꯨꯛ ꯉꯟꯇꯥ ꯊꯣꯛꯂꯛꯏ ꯑꯗꯨꯒ ꯄꯨꯡ ꯇꯔꯨꯛ ꯇꯔꯦꯠ ꯇꯥꯔꯝꯗꯥꯏꯗ ꯏꯆꯥꯅ ꯂꯧꯁꯤꯟꯕꯂꯥꯏ
2: ꯍꯣ ꯅꯨꯡꯗꯥꯡꯒꯤ
4: ꯑꯩꯈꯣꯏ ꯄꯣꯐꯝ ꯐꯝꯃꯤꯁꯦ ꯀꯨꯏꯗꯤ ꯀꯨꯏꯔꯦ ꯑꯥꯗ ꯊꯝꯕꯗꯒꯤ ꯁꯤꯗꯣꯛꯈ꯭ꯔꯕꯅꯤꯅ ꯑꯩꯈꯣꯏ ꯁꯤꯗ ꯑꯃꯨꯛ ꯁꯥꯔꯒ ꯐꯝꯃꯦ ꯀꯨꯏꯔꯦ ꯀꯨꯏꯔꯦ
2: ꯑꯗꯣ ꯏꯃꯥ ꯁꯤꯗꯣꯛꯈꯤꯕ ꯍꯥꯏꯁꯦ ꯑꯁꯤꯗꯁꯨ ꯑꯗꯨꯝ ꯍꯩꯖꯤꯒꯥꯡ ꯀꯩꯊꯦꯟꯅ ꯑꯣꯏꯔꯝꯃꯤꯔꯥ
4: ꯑꯣꯏꯔꯝꯃꯤ ꯑꯗꯣ ꯁꯤꯅ ꯍꯩꯖꯒꯥꯡ ꯏꯃꯥ ꯀꯩꯊꯦꯟ ꯍꯥꯏꯅ ꯊꯣꯟꯕꯅ ꯑꯁꯤꯗ ꯊꯦꯠꯄꯅꯤ ꯑꯗꯣ
2: ꯊꯦꯠꯂꯦ ꯊꯦꯠꯂꯦ ꯁꯤꯗ ꯃꯃꯥꯡꯗ
4: ꯏꯕꯦꯝꯃ ꯏꯃꯥꯗꯤ ꯀꯨꯏꯔꯦ
2: ꯐꯝꯃꯩꯁꯦ
4: ꯐꯝꯃꯩꯕꯁꯦ ꯑꯁꯣꯝꯗ ꯁꯤꯗ꯭ꯔꯤꯉꯩꯗꯒꯤ ꯁꯨꯝ ꯁꯣꯔꯣꯛꯇ ꯁꯨꯝ ꯐꯝꯕꯗꯒꯤ ꯅꯨꯡꯉꯥꯏꯇꯗꯅ ꯏꯕꯣ ꯆꯥꯅ ꯀꯩꯊꯦꯜ ꯑꯃ ꯁꯥꯗꯦꯅ ꯁꯥꯔꯒ ꯐꯝꯕꯅꯦꯕꯀꯣ ꯑꯗꯨ ꯑꯃꯨꯛ ꯀꯨꯏꯅ ꯑꯃꯨꯛ ꯃꯇꯝ ꯈꯔ ꯐꯝꯃꯒ ꯃꯣꯏꯅ ꯑꯃꯨꯛ ꯁꯤꯗꯣꯛꯄꯤꯔꯦ ꯑꯗꯒꯤ ꯁꯤꯗꯣꯛꯄ ꯃꯇꯨꯡꯗ ꯐꯝꯐꯝ ꯆꯥꯐꯝ ꯂꯩꯇꯅ ꯗꯨꯀꯥꯟ ꯃꯃꯥꯡ ꯃꯃꯥꯡꯒꯤꯗ ꯃꯁꯤ ꯃꯁꯤ ꯑꯣꯏꯅ ꯑꯃꯗ ꯈꯔ ꯐꯝꯐꯝꯗ ꯑꯗꯨꯝ ꯇꯧꯔꯦ ꯑꯗꯨꯒꯤ ꯃꯇꯨꯡꯗ ꯑꯃꯠꯇꯗꯤ ꯁꯥꯕꯤꯌꯣ ꯑꯣꯏꯅ ꯀꯂꯕ ꯑꯍꯨꯝꯗ ꯑꯩꯈꯣꯏꯅ ꯇꯧꯔꯒ ꯁꯥꯕꯅꯦꯕꯁꯦ ꯀꯨꯏꯔꯦ ꯑꯩꯈꯣꯏꯅ ꯐꯝꯃꯩꯁꯤꯗꯤ ꯀꯨꯏꯔꯦ
2: ꯑꯗꯨ ꯏꯃꯥ ꯍꯥꯟꯅ ꯏꯕꯣꯛꯅꯒ ꯐꯝꯃꯝꯃꯒ ꯃꯈꯥ ꯆꯠꯊꯍꯧꯔꯤꯔꯣ ꯅꯠꯇ꯭ꯔꯒ ꯏꯃꯥꯅ ꯑꯗꯨꯝ ꯗꯥꯏꯔꯦꯛ ꯍꯥꯟꯅ ꯐꯝꯃꯕ꯭ꯔꯥ
4: ꯍꯥꯟꯅ ꯑꯗꯨꯝ ꯐꯝꯃꯦ ꯅꯠꯇꯦ
2: ꯑꯗꯣ ꯁꯥꯡꯅ ꯏꯃꯥ ꯄꯣꯠꯐꯝꯁꯦ ꯐꯝꯕꯤꯔꯦ ꯌꯦꯟꯁꯥꯡ ꯅꯥꯄꯤ ꯌꯣꯟꯗꯅ ꯂꯥꯛꯑꯦ ꯑꯗꯣ ꯍꯧꯖꯤꯛꯀꯤ ꯃꯇꯝꯗ ꯄꯣꯠ ꯌꯣꯟꯕꯁꯤꯒ ꯊꯥꯏꯅ ꯅꯍꯥꯟꯋꯥꯏ ꯉꯜꯂꯤꯉꯩꯗ ꯌꯣꯜꯂꯝꯕꯗꯨꯒ ꯀꯔꯤ ꯀꯔꯤ ꯈꯦꯠꯅꯒꯦ ꯍꯥꯏꯗꯨꯁꯨ ꯍꯥꯏꯕꯤꯌꯨ
4: ꯌꯥꯝ ꯈꯦꯠꯅꯩ ꯑꯁꯤꯗ ꯌꯣꯜꯂꯤꯉꯩꯗꯗꯤ ꯑꯩꯈꯣꯏ ꯏꯆꯥꯁꯨ ꯂꯥꯏꯔꯤꯛ ꯂꯥꯏꯁꯨ ꯇꯝꯕ ꯈꯣꯠꯄ ꯉꯝꯃꯝꯃꯤ ꯑꯗꯣ ꯁꯤꯗꯩꯗ ꯌꯣꯟꯕꯅꯤ ꯑꯩꯈꯣꯏ ꯀꯩꯊꯦꯟꯁꯦ ꯃꯨꯠꯄ ꯇꯧꯍꯧꯗꯦ ꯐꯠꯇꯦ ꯑꯗꯨꯅ ꯑꯩꯈꯣꯏ ꯁꯨꯝ ꯈꯔ ꯇꯦꯛ ꯇꯦꯛ ꯐꯝꯕꯅꯤ ꯁꯤꯗꯤ ꯑꯌꯥꯝꯕꯅ ꯁꯤꯠꯇꯦ
2: ꯏꯃꯨꯡ ꯄꯨꯕꯒ ꯌꯥꯝ ꯋꯥꯔꯦ
4: ꯋꯥꯔꯦ ꯏꯆꯥꯁꯨ ꯁꯦꯝꯕꯗꯣ ꯃꯤ ꯌꯥꯝ ꯇꯤꯟꯕꯁꯦ ꯑꯌꯨꯛ ꯉꯟꯇꯥ ꯑꯃ ꯈꯔ ꯇꯤꯜꯂꯤ ꯑꯗꯩ ꯍꯧꯖꯤꯛ ꯉꯁꯥꯏꯗꯒꯤ ꯅꯨꯡꯗꯥꯡꯔꯝ ꯍꯧꯖꯤꯛ ꯈꯔꯒ ꯂꯥꯛꯏꯁꯤ
2: ꯑꯗꯣ ꯏꯃꯥ ꯑꯩꯈꯣꯏꯒꯤ ꯌꯣꯜꯂꯤꯕ ꯄꯣꯠꯂꯝꯁꯤꯡꯁꯤꯗꯤ ꯀꯗꯥꯏꯗꯒꯤ ꯂꯧꯏ ꯂꯤꯂꯣꯡ ꯂꯝꯕꯤ ꯅꯛꯄꯅꯦ ꯂꯤꯂꯣꯡꯂꯣꯝꯗꯩ ꯄꯨꯈꯠꯂꯛꯄ꯭ꯔꯥ ꯅꯠꯇ꯭ꯔ ꯏꯝꯐꯥꯜ ꯂꯩꯔꯕ꯭ꯔꯥ ꯀꯃꯥꯏꯅ ꯇꯧꯏ
4: ꯂꯤꯂꯣꯡꯗꯩꯁꯨ ꯂꯧꯏ ꯑꯗꯒꯤ ꯂꯤꯂꯣꯡꯗ ꯐꯪꯗꯕ ꯄꯣꯠꯇꯨꯅ ꯏꯝꯐꯥꯜꯗꯒꯤ ꯂꯧꯏ
2: ꯏꯃꯥ ꯏꯁꯥꯅ ꯆꯠꯄ꯭ꯔꯥ ꯅꯠꯇ꯭ꯔꯒ ꯁꯤꯗꯩꯁꯤꯗ ꯊꯥꯕ ꯂꯥꯛꯄ꯭ꯔꯣ
4: ꯃꯣꯏꯗꯤ ꯈꯔꯒ ꯆꯠꯂꯤ ꯑꯗꯣ ꯊꯥꯕ ꯂꯥꯛꯏ ꯑꯩꯈꯣꯏꯒꯤ ꯑꯉꯥꯡ ꯑꯅꯤꯈꯛ ꯑꯩꯈꯣꯏꯒꯤ ꯀꯣꯔꯣꯅꯥꯗꯣ ꯑꯗꯨꯗꯒꯤꯅꯦ ꯑꯩꯈꯣꯏꯁꯤ ꯑꯉꯥꯡ ꯑꯅꯤꯈꯛ ꯃꯆꯤ ꯃꯅꯥꯎ ꯈꯛꯅ ꯁꯨꯝ ꯀꯣꯔꯣꯅꯥꯗꯒꯤ ꯁꯨꯝ ꯈꯔꯒ ꯊꯥꯕꯅꯦꯕ ꯑꯗꯣ ꯍꯧꯖꯤꯛ ꯐꯥꯎꯕ ꯑꯩꯈꯣꯏ ꯇꯠꯇꯦ ꯃꯣꯏꯅ ꯊꯥꯔꯝꯃꯤꯅꯤꯁꯦ ꯄꯣꯠꯆꯩ ꯃꯌꯥꯝꯁꯦ ꯂꯤꯂꯣꯡꯗꯩ ꯄꯨꯈꯠꯂꯦꯗꯅ ꯊꯅꯝꯃꯦꯗꯅ ꯑꯗꯨꯒ ꯂꯤꯂꯣꯡꯗ ꯌꯥꯎꯗꯕ ꯄꯣꯠꯇꯣ ꯑꯃꯨꯛ ꯕꯖꯥꯔꯗꯒꯤ ꯑꯃꯨꯛ ꯂꯧꯔꯒ ꯄꯤꯔꯝꯕꯅꯤ
2: ꯑꯗꯣ ꯏꯃꯥꯒꯤꯗꯤ ꯑꯉꯥꯡ ꯀꯌꯥ ꯂꯩꯒꯦ
4: ꯑꯩꯒꯤꯗꯤ ꯑꯉꯥꯡꯗꯤ ꯌꯥꯝꯗ
2: ꯊꯥꯏꯅ ꯌꯥꯍꯟꯗꯦ ꯑꯗꯨꯝ ꯑꯉꯥꯡ ꯌꯥꯝ ꯂꯩꯗꯅ
4: ꯑꯉꯥꯡ ꯇꯔꯦꯠꯅꯤ
2: ꯂꯣꯏꯅꯃꯛꯁꯦ ꯏꯃꯥꯅ
4: ꯁꯦꯝꯃꯛꯄ꯭ꯔꯥ ꯁꯦꯝꯃꯩꯅꯤ
2: ꯑꯗꯣ ꯍꯧꯖꯤꯛꯇꯗꯕꯨ ꯇꯁꯦꯡꯅ ꯍꯥꯏꯔꯒ ꯄꯣꯠ ꯌꯣꯟꯕꯗ ꯄꯣꯠꯁꯦ ꯐꯠꯂꯛꯇ꯭ꯔꯕꯅꯤꯅ ꯄꯣꯠꯁꯤꯅ ꯏꯃꯨꯡ ꯃꯅꯨꯡ ꯊꯥꯛꯄ ꯋꯥꯏ ꯍꯥꯏꯕ ꯋꯥꯅꯤ ꯃꯇꯝ ꯑꯃꯗꯗꯤ ꯌꯥꯝ ꯂꯥꯏꯅ ꯊꯥꯛꯑꯝꯃꯤꯅꯦ
4: ꯌꯥꯝ ꯂꯥꯏꯅ ꯊꯥꯛꯑꯝꯃꯤ ꯑꯗꯨꯒ ꯁꯅꯥꯒ ꯁꯥꯔꯝꯃꯤ ꯀꯩꯅꯣ ꯑꯗꯣ ꯍꯧꯖꯤꯛꯁꯤꯗ ꯉꯝꯗꯕꯩ ꯋꯥꯅꯤ ꯇꯨꯁꯤ ꯑꯗꯒꯤ ꯑꯁꯤ ꯑꯗꯒꯤ ꯑꯍꯜ ꯑꯅꯤꯃ ꯂꯩꯈꯤꯗ꯭ꯔꯦ ꯑꯩꯅ ꯑꯍꯜ ꯏꯋꯣꯏ ꯑꯣꯏꯔꯦ ꯂꯩꯈꯤꯗꯕ ꯂꯩꯈꯤꯗꯕ ꯑꯍꯟꯁꯤꯡꯗꯨꯒ ꯑꯩꯒ ꯆꯞ ꯃꯥꯟꯅꯔꯤꯃꯤ ꯑꯩꯅ ꯁꯤꯍꯧꯗ꯭ꯔꯦ ꯃꯣꯏ ꯁꯤꯒꯦꯔꯥ
2: ꯄꯥꯡꯒꯟꯀꯅ ꯂꯩꯈꯣꯗ ꯏꯃꯥ
4: ꯑꯗꯨꯅ ꯃꯣꯏꯁꯤꯅ ꯑꯃꯨꯛ ꯁꯤꯜꯍꯧꯔꯤꯅꯤ
2: ꯍꯣꯏ ꯏꯃꯥ ꯑꯩꯈꯣꯏꯒꯤ ꯃꯇꯝꯒꯤꯅꯤ ꯍꯧꯖꯤꯛꯀꯤ ꯃꯇꯝꯗ ꯄꯣꯠꯁꯤꯠ ꯐꯠꯇꯦ ꯍꯥꯏꯕꯁꯦ ꯃꯌꯥꯝꯒꯤ ꯑꯅꯝꯕ ꯂꯣꯏ ꯇꯥꯏꯕꯀꯣ ꯑꯗꯣ ꯄꯣꯠꯁꯤꯠ ꯐꯅ ꯁꯤꯠꯄꯤꯌꯨ ꯍꯦꯟꯅ ꯍꯦꯟꯅ ꯆꯥꯎꯈꯠꯄ ꯑꯣꯏꯕꯤꯌꯨ ꯍꯥꯏꯖꯔꯤꯀꯣ ꯏꯃꯥ
4: ꯑꯣꯏꯖꯒꯦ ꯑꯣꯏꯖꯒꯦ
2: ꯁꯤꯒꯤ ꯏꯃꯥ ꯑꯩꯈꯣꯏ ꯍꯩꯖꯤꯒꯥꯡ ꯏꯃꯥ ꯀꯩꯊꯦꯜꯁꯤꯗꯤ ꯑꯌꯥꯝꯕꯅ ꯃꯅꯥ ꯃꯁꯤꯡ ꯌꯣꯟꯕ꯭ꯔꯥ ꯉꯥꯛꯇ ꯑꯣꯏꯅ ꯇꯧꯏꯀꯣ
4: ꯍꯣꯏ ꯍꯣꯏ
2: ꯑꯗꯣ ꯊꯪꯅꯕꯒꯤ 인상 나비 올리바 마나마싱 올리바 마세무 상세 상세 스테디 거기 마땅기 거기 소이붐 데일라포이 파사파사바 야미야위 고비풀 게 잠파세이 파세이 아두가 이마세 할로이저라수 거기 스캐너 가 탐미고
3: 고지기 마땅기니 파사 거기 쿠나 바이데나 라가 모바일 부르가 라코메 암기 스캐너 가 탐마가 파사 치나나 바도 고지기 마땅데리 호나리니 고
2: 아두가 마루오이나 거기 아니푸 유니버시티 시스 나나 바디나 앙앙싱 톡라가 레이닝 바 코닝 바 레이다가 수 그렇지 앙앙싱지 야암나 파샤오이나 빠이드레바 쿠타
3: 호이
2: 게스오이나 빠이드레바
3: 게스 빠이드바니나 거기 스캐너 참바지 아무로웨레바 호시기 마담세다
2: 아당 동나세 마밍웅 타이비오바
4: 가비니 아고이디 시 통주네
3: 이사세 통주데기네바 아 포품함비로 포케 안고 이르기
4: 아스고이르다 아손다 한 하이버도 아손다 두캄퍼링 밤버도 아다 마야데 카테 마잠 사비예 안다기 암나 하오이나 파먹버니다 저기 지도기보다기 두가라만이 장에 밤잡아 장에 지도비이래잖아 마시마시다 밤바데 코지래래 이거 잠자드래 나피머가 갚아이머 어떻게 밤에 보니 아데 이신기 톰드나 북한 바르실림니 아직도 가만다가제 내 봐도 꼴거 시하이르가 사비

마룹 마룹 하이브시 미오이 버기 분시다 야암나막 마룹 오이 하라오바 누가이바 아마나 아마부 땡방나바 하이브시 마룹 아마나 마룹 아마다 비바 구돌니 분노 호나미나바 사우컷미나바 하이브시다 아생바 마룹나 아소바 타우당 로이 분시다 아생바 마룹 아마 방바디 아와바 타락라바 마탐다 아마나 아마부 땡방네 호나미네라시 사우컷미네라시 봄나막 야이퍼미네라시 마룹싱 하이엔기 미롤기다막

아무거나 타겟세리 세이프나 타미네르시 예스코기 파캉 앙아오 워페르마시데기 아파오마디 세이타그스 기 콘젠다 호멘디 와이나 세링글루이나 파우나 세랑 비세니 타미나시

0: 쿨잼
1: 몽골어요 몽골어요 샤샤 샤샤 나 시디 이빠 나 코이 마양이 못 푼다 와품 카르든 아두 하이게 문어 따오고
0: 따삐 유굴데프
1: 예무이 샤샤 이빠기 라이오이 크라바 아흘라면 라이구루 가야무기 못 푼다 이빠는 엄자바 하이야말레이야마 이신쿠야마등 라글리비향게기니 빠니 빠니바 고스스터미 님이 아시다 이분의 시리하리 마기 소로온다 까짝이 하이드나 이빠는 닝카레도 마름마드나 샤샤 나코이나 코이나 방방 엉거다바 보름싱도 이빠도 망용는 엉뚱디 강을로다나
2: 그루데프 나나이 아이나 쨍하와이 타우툼 뿜나막 엄자르게
0: 그루데프 나나이 아이나 디 우소바두다 짱가다바 콜링나 징바 뿜나막 엄자르게
1: 정말 샤샤 양둥아이 나코이나 보럭까다 보름싱아두기 아왈프설 어도 이빠는 로이나 막랑다리다나
0: 그루데프
1: 파래 빠염 누나이래 아이 이빠기 크리스나난다 까리노 낭누나 살더기 나루 룩테도나 팜리바 아 이빠리 까리 하이니니 싱나발레이턴 아빠 아마도 헥타 하이오네 붕어
3: 그루데프 나나이디 이마라이라비 룩라비네 욕파니 나나이나 그루기 마팜다 까리그마 폴라마마 시망암제게나 하이루라가 이마나 카리그마 피방암드라가 구루기 마팜다 나사나 도슬랑선 보이나 토카드라 칸바니 마람마두나 구루데브 융다 이마가 아무따타나 자루키게 구루데브
1: 사도 아누니다나 이사디 사디 와칼레이바 담무시엔바 이사니 이사이 남자바 카르단 타모이 셰나 버띠 프렘 칸나 까짜바

0: 까마귀 만웅다 통론 신도나 가이 학단 탐비오 아쉬움나 낭나 낭기 구루다 하요
1: 다다
0: 셀로 셀로 크리스나난다 낭기 구루나 낭불 악바 카우랑 낭 아이름 레그니

0: study with the Kachanava. Brahman singer, look home of a guitar and put him up the whole crescent. Aduga, some go and put a cunning hiram bar. Kisnan and the Ibiduna, who's you call your trouble? He must have got him told him that noon. A day my man of a singing of Nikiba, seeing how I ghee taught him. Put him up the marang low in young letter company. Kangre, lie the little crab, your mamma's son, some woman, the day, high over the Tazer Riba, I see boo. I know land, but out of it. Hold the poor, I was some room tea bomb with that patari, but I told you she was.
1: Gurudev, it's not in the lie, Gurudev.
0: Ha, ha, Gadai, Gadai. Hi, Gadino, we saw what she gives some room for a canny hire of a man. Big crab of patra macha, I'm a cutting poor galai, but she was. Hi, hi, hi. If I eat this land and some of you. Isan is some room for a canny hive with the war. Nangi imana for a hobra ha.
2: Gurude, and I give some room to the lazy gurude.
1: As you shall go there.
0: Isan and da Carino. Nang the tower is Carino. Ha. Nang Guru Tawai Usit the Baggy. Guru Tawai the Baggy. Guru is a pungy hibernum. A sukya crabamian, the pungadaba, Uso Amigisangombo, as he cut that up. Nang Guru will let me bra.
2: Nothing at the Guru there. Then I will not be Sangoma say. Then I get the daddy never look over Yamba do not be the money. The Dana Hibira Patom Sindo. A muktang pang talk to the Yingbu. Kari Gumbama do the swear of the. Guru dem na bibi ba sab na nai harau na lozagi guru de.
0: What? Ma na hai yu shibo, ai bo, ta zere shira ne. Ah, hayo hayo hayo. Kisna nanda kari karam to guda bano. Thau nga do, thau na hayo mara mching di paala hayo.
2: Guru de na ngasi ki uso basida sang bayai hai na khan biba sangongi sang do san ba achau ba patra khara da. Na nai na puzarak pa sangoma se. Kara Hazilaga, a shame of him as Amam Kuptuna, Kamagi Manung the Tongons in the Nanghatan Tambu, a sumna tapira, a mutta di pantopu guru de.
0: Jasha Nakoi, my arms, so Kisan and the offer Mustari then. Still. Brahmans in Manak de Guinea, Corfu, a so humdung, a do Kalagapuro. Still.
1: Hugging you, Dave.
0: Law, Kisan and. Nangi sanggom sa pumasado. Pairo, si, kaaman nung masito sa ngasila.
2: Pagani, Gurudev.
1: Gurudev, karfu at sa uba, sumdala jare.
0: Kare. Oh, tamu. Pareng chaan na tamu. Yare. Aduri, karfu at sa uba, ahum masida. Sanggom masi, kara, angtang hayyan si.
3: Pagani, Gurudev.
0: Hayo. Yare. Aduga ne, si, piya sing ba masya amamamas na ne kupsila ka ngakting tamasiko
3: Gurudev si,
0: kupsalo yari lao isa sa ay ko yung ngakting mapahanda laislo lao ha sasa yungo nakoy kanano masang nuna amukti yungo walaw sang da brahmon sing na sangu umpiwoy na hay anine amukti yungo
1: Pagani Gurudev, nanay hayang jaruge. Gurudev! Krishna nanda na hayo ahong kudung mag atong ba oire. Kulfu ahong mag sagwam na pipit tan na yawre Gurudev.
0: Ha! Kani hay ba? Oh, asing ba? Atong ba? Sampur na oire ba? Ha! Pagi mga Krishna nanda. Ipadi, isabu masak kanglu daredana. Bhaktamuni rishi kala kayana, top job tawzadula. Amuktam pangyarabadi khanjariba, adugum labatri bangloiva samatan. Isani tamo inunda darsan parambiramle. Nam ipabu dosta gunu koi pahimu. Lah, 라울 빠는 사와 목덩디 세헷던 꼰대 라울에 크스나는다
2: 구루뎁 나나이부 사피비가 누고 구루뎁
0: 하 그리게 그리 사유 홍사합도그니 나 시디 크스나는다 넌 미메 아무시게 마렵다 여우비아를 동아나 까무지마눙다 살룩 아무따다 이파이샤 푼나 프사디 방문내가니고 라오 빠그나 그 상실로 라오 어저께 이파이샤 이파이샤 샤이싱 샤바탁 부실로 여러분이나 샤이마 펌다 마시디 이파 까리구마 와펌 마무뜨디 하이게
2: 딱비유 그루데 까리 와펌 오여러분오
0: 그스나한다 낭부 이빠나 이샤이나염 오이베기 시참 오이베기 담비범 톡베나 헤이네싱 이샤나 칸링바가야암수 마탕마탕마식 바오다 미라한 까이데나 딱비레이 담비레이 마람마두나 그스나한다 아숙구이보세 이샤이모 펌다 하이베남드나 락보와 펌마마디 너시디 땅아이파드나 하이더비아드레 난 이파부도 와요고 놓고 키스나 하는다 시 이파네네 나 시디 이사기 뭐 펀드기네 덕시나 빠미 덕시나 비오 키스나 하는다
2: 구루뎁 누카비 이마이사나 까다이더기 까리부 감사가니 구루뎁 돌라면 나 사이붕악비오 나 나이고 놓기 콩콩도 나이제니
0: 아 허글로 허글로 키스나 하는다 허글로 이빠네네 이사기 들려있다봐 사나 루빠 난툼 덕시나오나 이빠네 컥 로우로 있고
2: 그러대
0: 아니고 이빠나 이사기 오픈들레이 하이네 컹바 보석 아무 컥던디 이빠오 낭나 우나하루 텐나하루네 크스나란다
2: 그러대 나나이기 레이자바 보석 오이라바디 그러대 키사로한다 타모이 시행나 까짜기 나나이 밥타방암자드레 그러대 아무것도 시행을 딱 비우 구루뎁
0: 마귀 끝나는다 마시 우속기 상몸 비비락바 광도 사나 피게 돈바 꼭도 주라나라 이때마 그때 방시 빨바 낭이다라 디나반두로 이 바구니 그 마무뜨리 나라 샘 파멜로 마디 미자이 덕시나 방바 살라

0: 이세 세 타한자 기쁘가 로이나나 땅가가 세기 오이나디 머니프리 필름 세이싱 란 톡자바 마당아시 달루신 자리 아돔나 토럼 따비리바시 아카스바니 임팔기 FM 상아이 채널 대기니 하우직 채널 아시기 마카타락바 누가이르바 토럼 가야기다막 아돔기 앵컬 우지타 소라이 삼다 쿠시나자리
1: 타그차리 니르말라 상아이 채널 따비리바싱보 다람녹차리

0: ꯉꯁꯤ ꯉꯁꯤ ꯃꯥꯅ ꯑꯩꯉꯣꯟꯗ ꯍꯪꯂꯝꯂꯤꯕ ꯋꯥꯍꯪ ꯑꯁꯤꯃꯛ ꯂꯩꯔꯤꯕ ꯑꯩꯒꯤ ꯏꯆꯥ ꯃꯌꯥꯝꯁꯤꯡꯁꯤꯅ ꯅꯣꯡꯃꯔꯤꯁꯨ ꯑꯣꯏꯗꯨꯅ ꯑꯩꯉꯣꯟꯗ ꯑꯣꯟꯁꯤꯗꯨ ꯍꯪꯂꯛꯈꯤꯒꯅꯤ ꯄꯨꯝꯅꯃꯛꯀꯤ ꯄꯥꯎꯈꯨꯝ ꯄꯤꯈ꯭ꯔꯕꯁꯨ ꯃꯔꯥꯏꯕꯛ ꯊꯤꯔꯕ ꯅꯣꯡꯃꯩ ꯃꯥꯒꯤ ꯄꯥꯎꯈꯨꯝ ꯂꯩꯅ ꯀꯔꯝꯅ ꯄꯤꯒꯕ
1: ꯌꯥꯔꯔꯣꯏ ꯃꯅꯤꯄꯨꯔꯁꯤ ꯑꯆꯧꯕ ꯂꯩꯅ ꯑꯃ ꯅꯥꯔꯦ ꯃꯁꯤ ꯌꯥꯝ ꯊꯨꯅ ꯌꯦꯡꯊꯣꯛꯍꯧꯗ꯭ꯔꯕꯗꯤ ꯏꯔꯝꯗꯝ ꯃꯅꯤꯄꯨꯔꯁꯤ ꯍꯧꯕ ꯃꯨꯠꯄꯥꯟꯗꯤ ꯁꯣꯏꯗꯅ ꯇꯧꯔꯅꯤ ꯔꯤꯡ ꯇꯣꯟꯕ ꯈꯣꯟꯅ ꯅꯤꯜꯂꯦꯅ ꯃꯅꯤꯄꯨꯔꯁꯦ ꯃꯣꯕꯥꯏꯜ ꯋꯥꯏ ꯆꯥꯏꯔ ꯃꯩ ꯃꯩ ꯃꯩ ꯃꯩ ꯄꯥꯈꯪ ꯑꯃꯒ ꯃꯣꯕꯥꯏꯜ ꯑꯃꯒ ꯂꯩꯁꯥꯕꯤ ꯑꯃꯒ ꯍꯦꯟꯁꯦꯛ ꯑꯃꯒ ꯃꯐꯝ ꯃꯇꯝ ꯅꯥꯏꯗꯦ ꯅꯤꯅꯥꯡꯕ ꯃꯥꯃ ꯈꯪꯗꯦ ꯃꯃꯥꯏꯗꯨ ꯏꯀꯥꯏꯕꯁꯨ ꯈꯪꯗꯦ ꯍꯥꯏ ꯍꯂꯣ ꯀꯥꯏ ꯂꯩꯒꯦ ꯀꯥꯏꯅ ꯃꯌꯥꯗꯨ ꯈꯤ ꯈꯤ ꯈꯤ ꯈꯤ ꯈꯤꯒꯠꯂꯤ ꯐꯥꯛ ꯐꯥꯛ ꯐꯥꯛ ꯐꯥꯛ ꯅꯣꯛꯏ ꯃꯌꯥ ꯆꯧꯁꯨ ꯈꯪꯗꯦ ꯆꯧꯗꯦ ꯁꯣꯡꯗꯦ ꯍꯨꯏꯕꯤ ꯅꯣꯛꯄ ꯃꯥꯜꯂꯗꯅ ꯑꯁ ꯅꯣꯛꯄꯅꯤꯗꯨ ꯀꯣ ꯇꯧꯗꯣꯔꯤꯁꯤ ꯍꯥꯏ ꯍꯥꯏ ꯃꯁꯦ ꯃꯁꯤ ꯃꯣꯕꯥꯏꯜ ꯉꯥꯎꯕꯒꯤ ꯆꯥꯡꯁꯤ ꯅꯨꯄꯤꯅꯁꯨ ꯈꯔ ꯍꯦꯜꯂꯤ ꯁꯥꯎꯕꯤꯅꯨꯀꯣ ꯌꯦꯡꯉꯨꯅꯦ ꯑꯩꯒꯤ ꯏꯆꯜꯁꯤꯁꯨ ꯃꯣꯕꯥꯏꯜ ꯉꯥꯎꯕꯁꯤ ꯃꯥꯁꯨ ꯌꯥꯎꯔꯤꯕ꯭ꯔ ꯀꯩꯅꯣꯝꯗꯤ ꯇꯧꯔꯦꯅꯦ ꯇꯧꯔꯤꯁꯤ ꯃꯣꯕꯥꯏꯜꯗ ꯑꯍꯤꯡ ꯇꯨꯝꯗ꯭ꯔꯦꯅꯤ ꯃꯥꯁꯨ ꯇꯧꯔꯤꯁꯤ ꯀꯅꯥꯅꯕꯨ ꯑꯍꯤꯡꯗ ꯐꯖꯨꯞ ꯃꯅꯨꯡꯗꯨꯗ ꯑꯃꯨꯛ ꯈꯥꯡꯉꯨ ꯅꯣꯛꯂꯛꯏꯅꯦ ꯑꯃꯨꯛꯁꯨ ꯀꯞꯄꯤ ꯑꯩꯗꯤ ꯃꯉꯥꯡꯅꯔꯕ ꯅꯤꯡꯗꯅ ꯄꯥꯈꯠꯇꯨꯅ ꯌꯦꯡꯉꯨꯕꯗꯗꯤ ꯐꯖꯨꯞ ꯃꯅꯨꯡꯗꯨꯗ ꯑꯝꯇꯣꯏꯕ ꯏꯁ ꯑꯩꯈꯣꯏ ꯇꯥꯃꯣ ꯂꯩꯌꯦ ꯀꯩꯅꯣ ꯉꯥꯏꯈꯣ ꯉꯥꯏꯈꯣꯕ ꯅꯪꯁꯤ ꯌꯨ ꯊꯛꯄ꯭ꯔꯥ ꯁꯥꯎꯖꯤꯅꯤꯀꯣ ꯀꯥꯏꯅ ꯌꯥꯗꯇꯤꯡꯉꯦ ꯅꯦꯠꯋꯥꯛꯁꯤ ꯄꯦꯠꯄ ꯇꯠꯂꯦ ꯍꯣꯏ ꯍꯣꯏ ꯌꯥꯏꯌꯦ ꯍꯌꯦꯡ ꯂꯨꯄꯥ ꯆꯥꯝꯃ ꯀꯥꯄꯤꯔꯛꯀꯦ ꯀꯥꯏꯅ ꯏꯁ ꯄꯥꯈꯪꯅꯤ ꯀꯥꯏꯅ ꯄꯥꯡꯈꯪ ꯑꯣꯜꯂꯕꯣ ꯑꯗꯨ ꯉꯥꯏꯈꯣ ꯉꯥꯏꯈꯣꯕ ꯗꯦꯠ ꯑꯥꯏꯠꯀꯤꯗꯣ ꯅꯍꯥꯟ ꯊꯦꯡꯅꯕ ꯔꯦꯁꯇꯨꯔꯦꯟꯗꯨꯗ ꯑꯩ ꯅꯥꯏꯅꯕ ꯍꯣꯏ ꯍꯣꯏ ꯉꯥꯏꯈꯣꯕ ꯑꯩ ꯅꯥꯏꯔꯤꯁꯨ ꯂꯣꯏꯈꯤꯒꯦꯕ ꯏꯕꯥꯅꯤ ꯊꯥꯅꯕ ꯇꯥꯏꯃꯤꯡꯗꯨ ꯆꯞ ꯆꯥꯅ ꯂꯩꯔꯝꯃꯨ ꯀꯥꯏꯅ ꯀꯔꯤꯅꯣꯅꯦ ꯇꯧꯔꯤꯁꯤꯕꯣ ꯃꯅꯤꯄꯨꯔꯁꯤꯕꯣ ꯏꯊꯣꯛꯄꯨ ꯆꯠꯅꯕꯤ ꯑꯃ ꯇꯧꯔꯦꯅꯦ ꯇꯧꯔꯤꯁꯦ ꯐꯔꯦ ꯑꯃꯔꯣꯝꯗꯗꯤ ꯑꯃꯨꯛ ꯂꯩꯁꯥꯕꯤ ꯃꯆꯥꯅ ꯃꯣꯕꯥꯏꯜ ꯄꯥꯏꯔꯤꯁꯤ ꯁꯥꯎꯔꯨꯕ ꯌꯥꯗꯕ ꯃꯦꯔꯤ ꯃꯈꯣꯏꯒꯤ ꯊꯕꯛ ꯐꯪꯅꯕ ꯊꯤꯖꯔꯤꯝꯅꯤꯅꯦ ꯑꯗꯨꯒ ꯃꯧ ꯅꯍꯥꯁꯤꯡꯁꯤꯅ ꯃꯣꯕꯥꯏꯜ ꯄꯥꯏꯔꯤꯁꯤꯅ ꯃꯣꯏꯁꯤ ꯊꯕꯛ ꯍꯥꯏꯗꯣꯛꯄꯒꯤ ꯑꯣꯏꯖꯥꯠꯂ ꯈꯪꯗꯦ ꯒ꯭ꯌꯥꯟ ꯇꯥꯗꯦ ꯑꯣ ꯈꯪꯉꯦ ꯈꯪꯉꯦ ꯈꯪꯉꯦ ꯃꯣꯕꯥꯏꯜꯗ ꯅꯨꯄꯤꯒꯤ ꯃꯈꯣꯜꯁꯤꯁꯨ ꯑꯝꯇꯣꯏꯕ ꯈꯣꯏꯗꯧꯅ ꯊꯨꯝꯃꯤꯅ ꯁꯤꯗꯅꯤꯅ ꯈꯣꯏꯃꯨ ꯃꯌꯥꯝ ꯉꯥꯎꯅꯔꯤꯁꯦ ꯐꯔꯦ ꯐꯔꯦ ꯐꯔꯦ ꯐꯔꯦ ꯈꯪꯉꯦ ꯃꯃꯥ ꯃꯄꯥꯁꯤꯡꯁꯤꯅꯅꯦ ꯋꯥꯅ ꯇꯥꯖꯕ ꯁꯦꯜꯁꯤꯡꯁꯦ ꯃꯆꯥ ꯄꯥꯈꯪ ꯂꯩꯁꯥꯕꯤꯅ ꯃꯣꯕꯥꯏꯜꯗ ꯂꯣꯏꯅ ꯍꯥꯏꯗꯣꯛꯑꯦ ꯌꯦꯡꯉꯨ ꯂꯥꯏꯔꯕ ꯑꯩꯈꯣꯏꯒꯤ ꯂꯝꯗꯝꯁꯤꯒ ꯏꯅꯥ ꯈꯨꯟꯈ꯭ꯔꯕ ꯏꯟꯗꯤꯌꯥꯒꯤ ꯏꯁꯇꯦꯠꯁꯤꯡꯁꯤꯒ ꯃꯣꯕꯥꯏꯜꯗ ꯂꯝꯕꯥ ꯇꯧꯅꯔꯕꯗꯤ ꯀꯨꯏꯔꯔꯣꯏ ꯃꯅꯤꯄꯨꯔꯁꯤ ꯂꯩꯅꯨꯡ ꯂꯩꯅꯨꯡ ꯆꯪꯒꯅꯤ ꯍꯥꯏꯔꯤꯁꯤ
2: ꯀꯦꯕꯁꯤꯒꯤꯗ
1: ꯅꯦꯅꯦꯅ ꯍꯥꯏꯈꯤꯕꯗ ꯉꯥꯏꯔꯝꯃꯁꯨ ꯃꯣꯕꯥꯏꯜꯗ ꯈꯤꯒꯠꯂ ꯆꯪꯉꯛꯑꯦꯅꯦ
2: ꯑꯣ ꯍꯣꯏ ꯑꯗꯣ ꯍꯌꯦꯡ ꯁꯛ ꯈꯪꯅꯕꯣꯏꯅ ꯀꯗꯥꯏꯗ
1: ꯑꯦ ꯃꯐꯝꯒ ꯊꯥꯅꯔꯦ
2: ꯑꯣ ꯂꯝꯐꯦꯜꯒꯤ ꯒꯤꯠ ꯀꯣꯐꯤ ꯀꯣꯔꯅꯔꯗ ꯍꯣꯏ ꯑꯗꯣ ꯁꯣꯏꯅꯒꯨꯝꯁꯤꯀꯣ ꯑꯗꯨꯗꯤ ꯊꯝꯃꯒꯦ
1: ꯊꯝꯃꯣ
2: ꯍꯥꯏꯅ ꯈꯪꯉꯦꯍꯦ
1: ꯅꯪ ꯅꯪ ꯐꯣꯟꯗ ꯉꯥꯎꯔꯦꯅꯦ ꯍ ꯅꯁꯥꯗꯨ ꯅꯪ ꯐꯣꯂꯥꯏ ꯆꯨꯔꯦꯕ
2: ꯇꯉꯥꯏ ꯐꯗꯅ ꯑꯔꯨꯕ ꯋꯥꯔꯤꯅꯦ ꯑꯩꯅ ꯁꯥꯟꯅꯩꯁꯦ
1: ꯀꯔꯤꯅꯣꯅꯦ ꯇꯧꯔꯤꯁꯤꯕꯣ ꯏꯔꯝꯗꯝꯁꯤꯗ ꯂꯩꯔꯤꯕ ꯂꯩꯁꯥꯕꯤ ꯄꯥꯈꯪꯁꯤꯡꯅ ꯇꯉꯥꯏ ꯐꯗꯕ ꯑꯔꯨꯕ ꯋꯥꯔꯤ ꯁꯥꯟꯅꯅꯕꯒꯤꯗꯃꯛꯇ ꯃꯣꯕꯥꯏꯜ ꯀꯝꯄꯅꯤꯅ ꯄꯤꯔꯤꯕ ꯑꯣꯐꯔ ꯀꯅꯥꯒꯤ ꯖꯨꯔꯤ ꯄꯦꯛ ꯅꯥꯏ ꯄꯦꯛ ꯑꯗꯨ ꯄꯦꯛ ꯑꯗꯥ ꯄꯦꯛ ꯍꯥꯏꯔꯤꯕ ꯄꯦꯛ ꯃꯌꯥꯝꯁꯤꯡꯁꯤꯅ ꯑꯩ ꯆꯦꯛꯁꯜꯂꯨ ꯏꯔꯝꯗꯝ ꯃꯅꯤꯄꯨꯔꯁꯦ ꯃꯣꯕꯥꯏꯜ ꯀꯝꯄꯅꯤꯒꯤꯅ ꯄꯩꯁꯥ ꯄꯦꯛꯐꯝ ꯑꯣꯏꯔꯝꯅꯤ
2: ꯑꯣ ꯃꯇꯥꯡ ꯃꯇꯝ ꯆꯥꯅ ꯅꯤꯌꯣꯝ ꯆꯨꯝꯅ ꯁꯤꯖꯤꯟꯅꯔꯕꯗꯤ ꯃꯣꯕꯥꯏꯜ ꯐꯣꯟꯒꯤ ꯀꯥꯟꯅꯕ ꯀꯌꯥꯝꯁꯨ ꯂꯩ
1: ꯑꯗꯨꯃꯗꯤ ꯌꯥꯏ ꯏꯁꯟ ꯍꯥꯏꯔꯤꯗꯣ ꯏꯕꯨꯡ ꯌꯥꯏ ꯑꯗꯨꯕꯨ ꯏꯔꯝꯗꯝ ꯃꯅꯤꯄꯨꯔꯁꯤꯗ ꯂꯩꯔꯤꯕ ꯃꯤꯁꯤꯡꯁꯤꯗꯤꯅꯦ ꯑꯐꯕꯗꯣ ꯑꯐꯕꯅꯤꯅ ꯂꯧꯁꯤꯟꯕ ꯉꯝꯗꯦꯅꯦ ꯍꯩ ꯐꯠꯇꯕ ꯂꯨꯈꯥꯀꯣꯝꯗ ꯍꯨꯟꯊꯈ꯭ꯔꯕꯗꯣ ꯑꯐꯕꯅꯤꯅ ꯂꯧꯈꯠꯂꯤꯕ ꯌꯦꯡꯉꯣ ꯑꯗꯨꯅꯅꯤ ꯗꯦꯟ ꯗ꯭ꯔꯥꯏꯕꯄꯨꯅꯦ ꯅꯤꯁꯥ ꯋꯥꯡꯊꯣꯔꯛꯏꯕ ꯁꯤꯗꯁꯨ ꯅꯠꯇꯦ ꯀꯣꯔꯦꯛꯁ ꯐꯦꯟꯁꯤ ꯗꯥꯏꯟ ꯀꯅꯥꯒꯤ ꯑꯦꯁ ꯄꯤ ꯇꯦꯕ꯭ꯂꯦꯠ ꯍꯥꯏꯔꯤꯕ ꯗ꯭ꯔꯛꯁꯤꯡꯁꯦ ꯃꯤꯑꯣꯏꯕꯒꯤ ꯑꯅꯥ ꯂꯥꯏꯌꯦꯡꯅꯕꯒꯤꯗꯃꯛꯇ ꯀꯝꯄꯅꯤ ꯀꯌꯥꯅ ꯁꯦꯜ ꯆꯪꯅ ꯀꯣꯛ ꯊꯥꯗꯨꯅ ꯁꯥꯔꯛꯏꯕ ꯗ꯭ꯔꯛ ꯉꯥꯛꯇꯅꯤ ꯑꯗꯨꯕꯨ ꯏꯔꯝꯗꯝ ꯃꯅꯤꯄꯨꯔꯁꯦ ꯌꯧꯔꯛꯄꯗ ꯍꯥꯏꯔꯤꯕ ꯗ꯭ꯔꯛꯁꯤꯡꯗꯨ ꯂꯣꯏꯅ ꯅꯤꯁꯥ ꯋꯥꯡꯊꯣꯛꯑꯦꯗꯅ
2: ꯑꯣ ꯇꯥꯃꯣꯅ ꯍꯥꯏ ꯃꯌꯥꯝꯗꯣ ꯑꯆꯨꯝꯕ ꯉꯥꯛꯇꯅꯤ ꯑꯗꯣ ꯑꯩꯒꯤ ꯑꯣꯏꯅꯗꯤ ꯃꯣꯕꯥꯏꯜ ꯐꯣꯟꯕꯨ ꯀꯥꯟꯅꯕ ꯑꯃꯗꯤ ꯇꯉꯥꯏ ꯐꯗꯕꯒꯤꯗꯃꯛꯇ ꯁꯤꯖꯤꯟꯅꯖꯕꯗꯣ
1: ꯉꯥꯏꯈꯣ ꯉꯥꯏꯈꯣ ꯉꯥꯏꯈꯣ ꯑꯗꯨꯗꯤ ꯅꯪꯅ ꯍꯧꯖꯤꯛꯇ ꯑꯗꯨ ꯂꯝꯐꯦꯟ ꯒꯤꯠ ꯀꯣꯐꯤ ꯀꯣꯔꯅꯔ ꯒꯥꯏꯟ ꯇꯧꯔꯤꯗꯨ ꯀꯔꯝꯕ ꯇꯉꯥꯏ ꯐꯗꯕ
2: ꯅꯪ ꯃꯦꯇ꯭ꯔꯤꯛꯁꯇ ꯑꯩꯒꯤ ꯏꯕꯨꯡ ꯆꯍꯤ ꯀꯨꯟꯊ꯭ꯔꯥꯃꯉꯥ ꯍꯦꯜꯂꯕ ꯄꯥꯈꯪꯅꯔꯤꯕ ꯑꯃ ꯂꯩ ꯃꯍꯥꯛꯀꯤ ꯃꯁꯛ ꯃꯇꯧ ꯐꯖꯕꯤ ꯀꯩꯅꯥ ꯑꯃ ꯄꯥꯝꯖꯩꯅ ꯍꯥꯞꯄꯨꯔꯤꯕ
1: ꯅꯪꯅ ꯃꯦꯇ꯭ꯔꯤꯃꯣꯅꯦꯜ ꯑꯣꯐꯤꯁꯇ ꯆꯠꯂꯒ 아이기 더 먹다 까이나 티비리바 낭 애기 벌림 섭기 이마 사비리미네
2: 담어 컴피니께 하는 애 오팔께 앞비두나 에버다이스 떠오리보다 컴피니도 더 사리바 포칭도 브라자나 밤나 비기다 먹다
1: 하이와이
2: 에버다이스 마디 파블리시티 쇼라바디 포칭메 잉타이
1: 이샨디 파블리시티 에버다이스 칼럼니나 포시티 파다오래 이샨우파 폴리시 오피샬 펑제다오래 나크라 에마 이카이로 능두보 어이 이번 와해게 싱우 후직 맞담 시드네 입에 마 이카이로는 이카이 덤너 마 뚱암 니 하신 이분 가 하신
2: 담어
1: 깨노 깨노 하유네
2: 후직 폰더 와리따이다 레샤비네
1: 하이 레샤비 가라이 니노 까이 민까 오긴 해
2: 탕마이 번덕이
1: 탕마이 번덕이야
2: 마밍나 비스누피야
1: 와 비스누피야 아이스 비슈누 프리야 아두디 아이나 쉐테이나 마하프라부 샤타라
2: 아두다모
1: 헤노 하요
2: 하이잉도 다모가 사캉나 보이나 뿡가마 따바마 담다 락타바야 데 하요나 하이라이니
1: 시비에 이분나 그럼 아이나 사토리노 하이비니네 나테 하이브누 피도 아이나 하나 샥마이 캉나드나 워리 오타이 사나키브누 피슈나테 아이와 오버타르 도 탈탈라 샤포
2: 누피도 다모나 마 사캉가르수 다모비 헤 우베다디 누피도나 소이드나 캉가니에
1: 마나 이게 섹시가 많이 강도다.
2: 아두 브라. 담오기 포토 마디 바이오다다. 메초 모넬로 비스타기 누피두나 로이엔 크라바네.
1: 하이피티 타박티 양이 해. 오. 아이시. 세히 얌조라 수 얌제나. 박흥 뿐치는 바탕 그때디 상을 레게나 칸부시. 하이싱 비선 누피라이베니나. 박흥 뿐치 데인 욤반 뿐치 데 이스타타 시니네.
2: 호 아이나 바갈라우 크라바디. 누가이 호로에 하이두나 신비리바
1: 오 바갈라구에 순에이셀리비에 마 아둠 로비 크로에 샤이피자리 쫌드링 아구 비하 아이디나 따레따레 퉁아가 파르따비 마 하페 하베 마땀도 아두기 마땀도 바오 이봉 힌께나 칼리
2: 까이노다 모 따레따레 퉁바보
1: 오 이봉이 베메나 쇼동을 벙이다꼬 어이 영우 이름담 많이 불세 누빠기 마 생체 농롱미 숨 한타라 아바 아아 하이비디 아크기 마샤칸데만 이샤카야만 놈기 택택택택택 촘촘촘 하슬럭부더기 아마마니 할람부더기
2: 아
1: 아이샤이비 이에세드라 히샤빌레나 암락더기 하이 누빠이 지리지리 하칼레니 누빠 하르프데 누피쇼 카르가심 이네리 니모쇼코 어디도 순나테 암 포세스 스페셜 파워스 에키 마카다네 옌우 시큐리티 포스맨 생신나네 놈놈게 미샤 보라 보라 하투이미네 시데 순나테도 모이네 다르가디 쇼르카니 람담마스 달랄 호리바 야올 이신이나 오싱신나네 까나이 픽션니 하이 아멘 하이 우나바가네 우나바 야포테 농민의 깝트던 하동거림니 아두나 수마나 숨바투에 숨 하토네랍디 마담마마다 마이테 이파이 푸시니 이람메 하이바 부야다 누파마도 누피테레테레 퉁아가 파락타비마 하페 하이바도 아두기 마담두 보 이붕 힝게네 칼리네
2: 아두 마담두 바올레레디 나가이가도 탁탁니테나 산이로이다나 야로이다니에 오 한우레니에
1: 오 아두바올레비 야로이시 봉숙항에 아두나보 아노바 플라라마 사글이시디
2: 가라마 플라노다마
1: 낭고토르 고준티도고 이베면난차 하이응느게 시다더리 자기 클리닉다 타박 조인 동거로드디
2: 아두부디 칸이나
1: 아두 아이나 마기 클리닉 타박 독도리샤 보샤카키나 티네
2: 에
1: 하이도 오빠도 파샤드라마 낭고온다 영어 마기 클리닉 타기 타박 독도로칸드나 닥터라 너스 구동사범 이해가로 했잖아
2: 생외로다 뭐
1: 모두다 다우스마야드라 디베마 아나버기 샤바토 블락비 엉딱 슈덕도비 마석 못도가디 그래 이해무야디마 이해가로 했잖아
2: 아저다 뭐
1: 괜찮아요
2: 한개기 마땅스디 쇠레금세 담오기로 홍부도 헤글로 이버가
1: 다 파드니 생기 주네 산스피리 에이 이카리 생어 아이 나네가 상인에래 가 고이비게 와람니 성어 이몽 성어 아두가 내 모바일도 빠르게 내 몬드랑 사는데 키키키 틀려도 성성성성
2: 그다 못스마
1: 성어 오 아이기 선자 마부에게 마이 낭는 금 슈타오 바글 하이펫 롱는 금 슈타오 마이와 간지와디 와자럽자니 것다 그랬어 하하
3: 아이 정제 빠야 그러
1: 삼들 오세 제약 좀더 범비
3: 야래 범자로 이게
1: 아씨 가나 오잖아 손 가나
4: 아이 마이크 마리기 디스트릭트 아시기 커맨더 란토바
1: 민 따져보디 얌나 코이레 아두보 사캉제보디 너스기 미쿱시나 아한드네
4: 아코네 레카에 시도 하이제기 바 하프 스테스티 마당다 미스 언더스탠딩 카라 레네르비시 쇼고 우너거디 카 클리어 거드라이 락처리브니
1: 호이 소음내 그 운운나무기 좀더 답이 이렇게 봐 영어로 신이 나오신도 이행보다 뛰는 팍다 보다 운운다고 봐 막회기 왕왕 막회기 더글론 배발도 뭐 이때 무사 모이나 그땅
4: 막회 신거도 그 파티를 얌 농나 리퀘스트 없던 아리바 사히나 우리바 아마디 트레이닝 막 봉파지바 영어 란밍 아더니
1: 호이 막회기 와클론도 에이 수아이 편지인가보다 강 편지 강지 막회나 하이브 야들거디 푸근이 하트니 뚝분이 아주 각대났더나 아이 그래도 영어로 이니 강춘호 하이브기 못하고 이블레이 뭐 콜라이도 그랬던 원버금바 프리카도 하이브 찡갈라나 아 이 삼삼나 하다보다 빠이버 콜라이도 기만 봤나 티가 가야마 독선바 마름사도 발북뜨기 생카이 가야마 로우바 아무런다 농파동 맞다 이만 하고 오이네즈보기 카나세이네버 파우드 막회는 비싸라 버티 효이 찬바 아 생문이 막회는 하이브 야들게도 푸근이 하트니 뚝분이 하이브 와품도 아이 거기 버자미암 싱스 영어로 이신이 나오 싱스 담리바 타즈버세 카직만 기게드라 하비게 싱네다바 엄제다바 하이다레
4: 마코이네 파티게 할싱게 에바 야우드나 에다 마닝 마카 담바 하이바도 마코이기 신도 밀라케니
5: 호이
4: 마코이네 쇼이기 란키비 요르고추 마코이기 모 친두나 이나 버자미암디 코크논저리 아르보 혹직 세큐리티 섹션 도랑 머 아치다 파티게 할싱나 버자미암가 학택네나 우나드나 워리 샤나 바이바세 구동 티닝아이네 마나마시나 마코이보 코이네 땅아이 파던 시즌아기네 마싱마 마코이기 트레이닝 마칼라마니 칸비로
1: 호이 답변을 듣습니. 아드보. 람담마시다 호리베 랄홀로 시리나우 싱시. 람담마시다 레베 포르자미암 싱나. 마담마마다 아론 파티에나 하이네즈르가수 야암나 베바 담비람 바이다레.
4: 오지 베바 담나다 베모.
1: 아, 나타바. 호직티 심발 통다 머룹머룹 이타우 이타우 이네 검 르저르가수. 머룹싱 이타우 싱 청락카니 키베다기. 람담마시기 포르자 싱시 통얌 쳔나 론신나레. 마시다 송이 못 거리레비게.
4: 바자가 크게레 네이마리디 하는데기 호진이 암 해나 파글랭 칼레 아르보 라이브 액티비티 리액셔너리 크르기 아라마 통께나 아이코부 아코이 여우 여우치보 민체 텐머니 아두 심마타카 람담치 레이바 시큐리티 포싱나 라로 메콘 옵신드나 아라마 타박 통께 아차타기브나 아이코부 닝 아코이 닝탐 여우치보 비티비 레마이다 하이비디 나시기 말레임다 테러리스 오거나이제이션 오헨나바 얌카노 호나레임시 오코니 마액신 칸게
1: 호이 아이학 이사막 레카이기 클럽피 세크레터리 모이나 솜네 비비르 파타우다 하이비디 하우스 데싱 마당다 에학 버자미암 싱지 싱바 통나 에학 보진제 아두부 루리비디 레카 예스데 레이베 버자 싱시 라이르비기 융 통니 헨 키브시드
4: 레카 예스데 레이베시 융 자모니 푸니
1: 솜네
4: 융 자모니 푸시기 마눙다 라이베 타클레리베 융 자모나 타게르 루파 양케 양케 미들 패밀리기 타클레리바 융 쿤트라나 타게르 루파 짬 짬 아두가 이나 쿤 바이바디 로얄 패밀리기 타클레리바 yumtarana thage lupa chani chani piribadi apun basimam jilupali singtara rahen kanje
1: hoi aduga parjamyam singa sin hena pamlebadi akangna basenpham thambidna angam angam batengbang jaba haibadi angam budone sin tobuduni parjamyam ga pamba
4: miyam da thoyongna awa piroi khangna matung na party na haijigibni adubo live activity karigumba imung amada awana asina taragadi yumaduna party da house tax is piyak tabchi agani adubo piyak tribute maramdi party da mayak chena khangala kadabani
1: aduga mok makhata na khangjin nimna
4: haibiyo
1: Raja Singhita ke khongkut piri ba simpham ba si Parti ki oi ba karamba thabak da karamba matang da karamba thobok da sin nabi ba ge hai bido su kata khangja ba ya gadra
4: Parti si organize ta unu huwa na ba da Sel ki tangai phaade ba amlai
5: Hoi
4: Masi matak ta Parti ki al sing bo international thak ta pukhana ba huwa na ba da Makhoi ma paan kanti tap thamde ya de Hoi Arum matak ta nam nam si lari ba phamdoom phamlai ba acho saang ching degi Akoi na acho acho simpham demand ugduna makhoi di ma ting lok jai Masi na laikai laikai da Maya sang shaba club link khatpa amadi chanabung kya asem da sizine lekai ji koi koi dana
1: o
4: jimamun ekrami da mukta party ki saiti lupa la ani sengchen tau jogi bidune
1: hoi mera sengchi ekhoi gi mera seng khaktin atana ekhoi gi jimsi lekhi bidagi pungkun mari ekhoi gi warengmang buna lei blekai sigi na ha kaya ma sang chajen tau dune phagna ba yam jawre sigi da mukta shom amadi shom no yorb sang san dubo aya club ki secretary moina hani ngalai tuna thagaser
4: madumok party ki mai pak pani han lojirage aru nungi uba maram amana
5: hai bio
4: akone yam kidre simung khara laikai de collection to jebe si bazam yam si akoi bunung sibiduna amata choidna akoi bibirak patara gadi akoi ngasi hori bi hosi ki tungda bazam yam na koi shokot piri akoi thona hapran natna prithvi lemai de leba revolution singi mamang da akoi chok thuk chabang ngum gadrimne adu matakta yamaru ba issue reba play bi shat ki matang da yore ki thongjin da koi lawang ngum gadrimne
1: hoi play bi shat ki matang da kadang habi bi agadra
4: yani hai jage play bi shat haibadi lamdam sidal leba bazam yam na hojik hojik leiba loilam sasin asigi makada asumak hinki gidra natraga aikoi iromdom lepchaduna ningtamna leigidra haibagi matangda isha isha gi mot lawnaduna bo thadana bagi apamaduni lebi sharabi samtak pade
5: hoi
1: 아두 모름나 수탁비리 아두 그게 이름도 뭐니 부르시다 플레이비셋 빵톡부 야그더라
4: 모범도 뭐 아쭘뭐니 아두부 라이브 티비디 나 시기를 넘어 보시나 람덤시다 플레이비셋 빵톡다나봐 깐 호나를 뱉었나 람덤시다 담티비 블랙로크야 탐진드나 디바이드 앤 룰 폴리시 캐차타리 데모크라시기 밍다 셰둘 트라이브 셰둘 카스 아마디 오비시 하이브는 칭바 까칼꺄 카이독드나 마시 구동차 문안도다 나타나 칭이 땀이 메테이 빵글 메테이 까시기 마락타 싱체 타진드나 람다 마시부 모숑꺄 톡나바 두가이나바 호나리 해비시도 파티는 맥싱을 강해
1: 호이
4: 아두보 브라자미암기 마팅 야우드나디 람담스리 플레이비 샷 빵톡파이시 오이톡보기 마미타데
1: 호이
4: 아드나 프라자미암 데코이나 마팅 니제르미니 파레가 시기디 아이주 마탐주 레크램 클럽기 메라페비 캬무 우나가도 레리
1: 호이
4: 아드나 이 무도 차차루기게
1: 아두 마룹 엄타
4: 그리
1: 아이 학나 나사이 와한 그랑 저키베도 마룹 아마디 마룹은 여러분 상상도부터 하고 오셨다는 항저 키베나띠 아주 문학가다이다 아란 문학가도 오늘 강릉 넘기도 먹다 항저 키베니 시기도 먹다 아이 학나
4: 마사기 아수웨브 구도 밑에 눈 딱라가 아빵도나 부독도나 아사오 부독가도 웃가도 부도 아두금바 쟁대바 여울라미들이 애인한테
1: 탁세
4: 다시 마룩가 와리 샤자자리비시디 마룩나 밥 따져볼게 아마 아이나 밥 칼 따져볼게 와품 같다니
1: 탁세리
4: 아두가 니미타이니기 마툰다 파티 여울기 안강신가 다자르게 마코이다 하이비시멈싱도 쇼이던 시내비역에 내인칼리
1: 아
4: 시기 용자기 마룩
1: 아학 베스 리벤다 홀레자기
4: 아 쇼이 남의 나오고
1: 쇼이 땡큐 땡큐
4: 또
1: 아 시금바 데닝문 분파 실라 아디 란지 딱게다 파워에 그래 이게 나한 눈에 살러오네 라이방양 신디 피식피식 삐야드나 샥나 머로 오시티 바 왕앙 상하는 머로 엄 리리 바 우코께레 쳇다 파르 팔로 그는데 팔롱 던 에와네 어두부 어두부 루리디 시큐리티 포싱나 요로 이신이 나오 신스 머팅 방에드나 뮤트 미니 쳇다라그나 그만이 힘다 어두더게 무 시큐리티 포싱 키베더기 요로 이신이 나오 신스 머팅 방 드르간나 아니 그마르타 미션 퍼자 코지 폴라 토타미네 강대 무리룩싱기 뽐만만미 카랑아 토노바 마이슐라테 뽐만만미 아이 절대부터 마니포시 뽐만만미 맘미야 맘미야
2: 구이래다 허락나루이다 바낭붕아이보다 민옥 마이샤나 랑고이젠 실렉래 어두부 너시수 싸울부 윤자오시다 아사마이 머름 특별히 힝 이마기 붕어 나부마 펑펄아이들 레이바게 Label TV in the mind.

0: 능 맹문대 이마.
1: 아, 이마가 레마나 비니 간두나 이마 아이네 공사보니 아이디 마판무시다 얌나 구이르반 마르드께스마기 락사보니
0: 그럼 뭐 마들께스
1: 인스펙터 잼
0: 하
1: 시파보다 미하부도 마사캉 마감들이
0: 미하부도 마사캉 마이가 하나봐 하우시뿐나 쿠이델라 이리브라 아이오가디까 일실레이째
1: 이마 마망다 마탁 동고 피살까 야아마나 깨사시기 마땅다 얌나 칸나네네 위크레 아두부 라홀 아마나 하뿐에 하드나 모르피네라비 계사도다 빅리 방아 아마시나 보기다 막 나홍나나 계사지 앵원다 묵시나 비락보니
0: 마니 빅리 베이사하도 왜 타노데기 다시 내두는 문들의 뿌비 크이반 외떼기
1: 다시
0: 마마 아이네 로이 빌로야 시공징야 꼬일이 쩨뜨리 자부티리바네
1: 그래
0: 아이사도 마마 아이긴 악다 노무네 뜨르가 노무디 막 소이드나 갈라키가네
1: 그래 어 이마 왕아 마땅 황제게 빅리 방아 아두 혹시 포부일럼 키거라
0: 그래 에이 응아가도 뽑비 마마네
1: 뽑비 마마네
0: 그리고 매 사하도로 팠다는가 토렁바 토렁바디
1: 그래
0: 마마의 비에게 판다 쿠담 쌍담 그라도를 쑥 팍팍도
1: 판다 무시한다
0: 아이 자도 소이드나 할라키거니
1: 이마
0: 소이드나 할라키거니
1: 아로이 보이네 왕 아마 땅 강제게 미아빠도 뭐 막시컹 배워보라
0: 그래 미아빠 미아빠도 이까나 너 해보면 시컹데 마하노 타바도 빵 토끼 밤에 땀다 아이 마음먹대다 마하노 마상 놓기 아이 미아빠가 나노 아이 마상 가운데
1: 허리마 이마 격상도 이행물에 얌와네 오래 마뜸 컬링 푸시네 보타비오 아이 마루 먹대둠 락세근이다 허리마 아이 시기디 살루키게
0: 이부모 그리기나 마 마네 이군데 이마 하이네 거울가 아이 타모이다 두승부 파울바시다 마니 아이 사도 순회전 한번 타올라보디 마하꿈대 빡강 파람라가니 마하꿈대 차올람라가니 고 아이기 사도수 마하꿈대 빡강 파람라가니
2: 부디마
0: 아이 오늘 이때이마 꺼오리바 나하까나노
2: 부디마 아이 나하까나노니빠 요리암바니니 디마
0: 오염비야 요리암바
2: 부디마
0: 어두와이디 Mayam bahat pengam bahat pergi mati mati nate.
2: Kita mah.
0: Halo. Naya bahat pada pindah tu na. Pilih bisa hadu senang na. Nubat tu tak hayat tu na hat kapan nata.
2: Kita mah.
0: Halo lah. Hau jisi keng tanding mereka kau lang lebati. Ayuh so halo lah. Ayuh so halo
2: lah. Kita mah. Kita mah. Kita mah. Kita mah. Kita mah.
0: Kita mah. Kita mah. Kita mah. Kita mah.
2: Kita mah.
0: Kita mah. Kita mah. Kita mah. Kita mah. Kita mah. Kita mah. Kita mah. Kita mah. Kita mah. Kita mah. Kita mah. Kita mah. Kita mah. Kita
2: mah.
0: Kita mah. Kita mah. Kita mah. Kita mah. Kita mah. Kita mah. Isa sena bagi mai sana mai wahre bi ena. Pisa tiga setu na si kong cinga ada isa mai nai papa dengan ngau bagi setem long jala besu. Masih tay bagi long singa jala pemi ku masih nanti ibu rai bagi yum nikan dana lagi.
2: Oh,
0: aduh bu, aduh ayi dana hang pukar aku mami ibu pangda. Mai hamba hat pengam mami hat pani hai dok putri bagi malam di. Atau yang bagi nanti. Sangai sigi jat kenna bagi damak tadi.
2: Ma.
0: Ayi di sangai sigi mau amu oina. Sage sigi ay panama khonari. Hayo. Nang sage sigi kari ay panama khonari bage. Hayo. Nang sage sigi kari ay panama khonari
2: bage. Dima. Ay sage gi metala shibani. Ay sage gi kari kara bathabuk tong jabang ngudri bruno ite ma.
0: Adri hayo. Sage sigi ay papa pura kada bai sado mo pamkara ay tamui. Hayo. Ay sama pamkara ay tuman kan kada bage nang na.
2: Dima.
0: Lady Valento. Sampati miam singa si ay papira kan bage na.
2: Dima.
0: Oi sao. Oh. Panama na hakyo ay jo. Aduh, nang, nang naya kita tu dekik mondar pumi kita isado. Naya ambagi amat tengah ini mending singku dam, mending singku.
2: Aye kita musuh ini singku dam. Ite magi pizi kita ni edo. Nana awa aye jitu ngia sahim mairani ni te ma.
0: Kali, nang jitu ngia sahim mairani.
2: Mani te ma. Ite magi na tharung dekik ayanga. Tuh tuh ibu thasi ne puki maram te tegi maram kerjut te ma. Tamu cerem mangjer manglan do. Mampau nana bagi te mag tani te ma.
0: Kali. Nangit tamu sahugi manglan mampau nabi kita.
2: Mani tema, aduh muka si dina. Tamu cuman mangjera manglan dema mampau nara bini. Nangit cara bah tuh ba, ma polisu pisar oleh bini nete ma.
0: Kali, aisyah tuh tuh polisu pisar oleh
2: aku. Mani tema,
0: aduh deh ayah, aisyah mau pangkat dari dalam bagai. Aisyah mau nih mana mama kita mau silang terus.

0: ไม่อันตัวสุดต้องผ่านนี่ไงแต่มาเข้าตัวฟังนะบ้างตัวตรงเดี๋ยวสูบปริยานะไอ้บิ๊กลำดับต้องจังเซนเกนนะคันดีบร์ตัวไอ้กี่วันคันเดียดิคันเลยตัวแต่บางเซนบีบมาปุ่นก็ยิ่งตั้มมือตัวดิคันเดียวโอ้ยส่วนน่ะปั้นเซรีบัดตัวแต่บางเซนบีบมาปุ่นก็สุดสุดแต่ละท่องจานดิบ่อยสินน้อลอยน่ะน่ะฮารุกิคอนเจอร์อากาศวันนี้ฟ้ากิมไอ้เกย์เด็กสุดสุดแต่ละอุบิโอไฮเดน่าอยากมาบ้างสิเซรีส่วนน่ะส่งกิจเลวมาตั้งกายกายทบิดน่
1: 미얌다 애기 세린 란톡저리 아한바 세린 삼발 누시다 카리바 샘저리바 이사기 팔로 누시다기 아이나 가람나 라이나 간톡두나 낭게 나낙다 정신 방감가니 파진 바푼신 바타바니 미오이바 오이루바나 탐오기 이훌 가야부 마땅 마땀 사다바니 칸나 마시부라 미오이바기 아토이바 마람짓 힝리 분시기 먹은 낙나나바 헛나바다 파질리 탐오기 아닝바 아빠암바 가야디 오이락바 수야이 아파바 나트라가 파타바 오이닝데 가나수 코나이기 예나바 미암기 녹나팜 마시부라 분시 파진 분신바 아마곰 코나이기 쩨나비나 카리 삼발 가야 아폭바 아폭비곰 레이디 에코이 쿠디막 삼발 누시다 아니슈바 세랭 부방암로이 제나도 말레이 시다 콩다르 리바 쿠딩막 노마디 쩨키니 마탐기 마통 인나 칸락카니 마군수 라크라가 이낙타기 낙나 아이기다막 레이링아이 칸키다바 마말 타키다바도 마탐 아마다 와하이 쿠딩 아둑 타티키바 펜키다바 송닝바 가야도 닝싱도나 닝암다바기 피랑 신타라키니 가리곰바 아이나 나곤다기 하나 쩨크라바 말렘시다기 아이기 낙다 쩨락투나 피랑 신타라카누 밀루다기 낭부누시다바기 나테 낭부와로바기슈 나테 신타락리바 낭기 피랑도 이쿠치나 속도다 신타락다나바 팅바디 라이루두나 낭부옌바 파오방암다 이탄다와나 캉바기 제나도 부방암로이 ahum suba sairing thamoi gi palonung sida oirak libra ase kanagi mafam da mamal leitraba tangza fam leitraba punsi gi mahau leitraba amagum thamoi da khoidaba kanagi mafam da haizabagi nonjabagi pankhai leitabagum kanana bu athingba ayet pa piba ngamgani wahai amana mino amana maithong amana pakhong kaya mapal naidana chalibani mina kari khangini kari haikini thoina khallude nachonglude mikup amata mangjabaleite matamgi matambu matabu lining oiduna chenthari harau nungaiba manglan amada tawthamina duna wahai amada minok tamki kaukhi punsigi awaba kaya matamgi khonglaidi leppaleitana chatli khongchat kaya mikup amadagi mikup amada haukhini matam chatkhini numit kaya ꯆꯠꯈꯤꯒꯅꯤ ꯂꯦꯞꯄ ꯂꯩꯇꯕ ꯃꯇꯝꯒꯤ ꯈꯣꯡꯆꯠꯇꯤ ꯀꯔꯤ ꯑꯣꯏꯔꯛꯀꯅꯤ ꯈꯪꯗꯕ ꯄꯨꯟꯁꯤꯅꯤ ꯃꯤꯑꯣꯏꯕꯒꯤ ꯄꯥꯡꯗꯕ ꯑꯃꯒꯨꯝ ꯊꯃꯣꯏꯒꯤ ꯄꯂꯣꯟ ꯈꯥꯈꯤ ꯄꯔꯣꯟ ꯊꯥꯈꯤ ꯆꯦꯠꯅ ꯍꯪꯂꯔꯣꯏ ꯈꯟꯅ ꯑꯗꯨꯕꯨ ꯄꯨꯔꯤ ꯆꯩꯅꯥꯗꯤ ꯂꯣꯠꯅ ꯊꯃꯣꯏꯒꯤ ꯀꯥꯆꯤꯟꯗ ꯌꯦꯛꯂꯤ ꯃꯃꯤ ꯑꯃꯗꯤ ꯀꯅꯥꯁꯨ ꯈꯪꯍꯟꯗꯅ ꯂꯩꯔꯤ ꯉꯁꯤꯁꯨ ꯊꯃꯣꯏꯁꯤꯗ ꯂꯩꯔꯁꯅꯨ ꯊꯃꯣꯏꯒꯤ ꯄꯂꯣꯟ ꯅꯨꯡꯁꯤꯗ ꯃꯔꯤꯁꯨꯕ ꯁꯩꯔꯦꯡ ꯄꯟꯈꯩ ꯅꯨꯡꯁꯤꯗ ꯃꯤꯍꯧ ꯆꯥꯎꯕꯅ ꯇꯥꯏꯕꯪꯒꯤ ꯂꯤꯆꯠꯅꯤ ꯄꯨꯟꯁꯤ ꯇꯥꯡꯀꯛ ꯈꯨꯗꯤꯡꯗ ꯇꯥꯏꯕꯪ ꯃꯄꯨꯅ ꯄꯤꯅꯕꯤꯔꯝꯂꯕꯅꯤ ꯐꯥꯎꯔꯛꯂꯤꯕ ꯏꯍꯨꯜ ꯈꯨꯗꯤꯡꯃꯛ ꯃꯐꯝ ꯃꯇꯝ ꯅꯥꯏꯕꯒ ꯂꯣꯏꯅꯅ ꯈꯜꯂꯛꯈꯤꯕ ꯈꯨꯗꯤꯡ ꯌꯦꯡꯂꯤꯕ ꯃꯤꯠꯌꯦꯡ ꯄꯨꯝꯅꯃꯛ ꯑꯆꯨꯝꯕꯅꯤ ꯑꯁꯦꯡꯕꯅꯤ ꯃꯁꯤꯅ ꯃꯔꯣꯏꯔꯤ ꯈꯟꯖꯔꯤꯕ ꯇꯥꯏꯕꯪ ꯄꯥꯟꯕꯒꯤ ꯂꯧꯁꯤꯡ ꯂꯩꯔꯕ ꯑꯊꯣꯏꯕ ꯁꯥ ꯑꯃꯅꯤ ꯃꯤꯑꯣꯏꯕ ꯑꯩꯒꯤ ꯍꯥꯏꯕ ꯄꯟꯈꯩꯁꯤꯗꯒꯤ ꯏꯊꯣꯛ ꯇꯤꯊꯣꯛꯄ ꯉꯝꯗ ꯂꯩꯔꯤ ꯐꯛꯂꯥꯡ ꯃꯔꯤꯅ ꯀꯣꯏꯁꯤꯟꯕꯒꯨꯝ ꯑꯩꯒꯤ ꯍꯥꯏꯕ ꯄꯂꯣꯟ ꯅꯨꯡꯁꯤꯗ ꯃꯊꯪꯒꯤ ꯁꯩꯔꯦꯡ ꯅꯐꯝꯗ ꯏꯆꯦꯜꯁꯤꯅ ꯍꯥꯏꯗꯣꯛꯄ ꯉꯝꯗ꯭ꯔꯕ ꯋꯥꯍꯩꯁꯦ ꯍꯥꯏꯗꯣꯛꯄ ꯉꯝꯈꯤꯗꯕꯅ ꯈꯪꯕꯤꯈꯤꯗ꯭ꯔꯦ ꯂꯦꯝꯂꯩ ꯉꯥꯅ ꯋꯥ ꯉꯥꯡꯕꯗ ꯏꯁꯤꯡꯅ ꯄꯟꯕꯒꯨꯝ ꯊꯃꯣꯏꯒꯤ ꯑꯁꯦꯡꯕ ꯋꯥꯗꯤ ꯈꯪꯕꯤꯗꯅ ꯋꯥꯔꯧꯔꯕ꯭ꯔꯥ ꯆꯠꯂꯤꯕ꯭ꯔꯥ ꯈꯣꯡꯆꯠꯁꯦ ꯄꯨꯟꯁꯤꯒꯤ

이부터 오모이랑 탕징나 사나락 빨리 라기 강훈 까이더나 자타락 빠다 마쿠마기 농담니 자히까야로이 뽀까두나 떨락바부 자히야 시다디 까부이 군제 마판기 로이 뽀마부 까락트리 하이도나 호스닝토사나야 양보이 동도나 바우젤리 양보이 동도나 바우타글리